어쩌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어려운 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.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하자. 네가 내 대접 때도 너에게 더 엄격하단 걸 네 삶 속에 굵은 날